그날또는 랑석니다 구부쿡 쓴 하이노 하이키 필요카 드리니 샤르카마 반다고 너럭나 싱라이자 그방마 꺽라모 그릭나니 바키 드리니 반다고 동왕 아르지 우샤 앙바이 다닥시다 그릭나니 바키 꺽독 넘버 2326253 하이노 하이키 딩기 샤피라네 너이 담 너이 덕 너이 바 탐 랑석니다 구부쿡 쓴 드리니 샤라이 동라이 머니 주안 스남 머니 비티 담담 바이 주안 스남 라이자 아브너르기 승

0: 좋아하는 헝가이죠. 아만, 진드라마.
1: 아차, 북흥리는 부문 기사 사가리도.
0: 만다이 대표로니 서야티.
1: 아차, 만다이 대표로니 서야티. 아, 아차, 아차. 너.
0: 그 진드라마로 와, 아만으로 와. 하여튼 또한테요, 어거지니 지니 거라테요, 호만 지니 생각해.
1: 응.
0: 그 카지니 신어르나 나나이 부시마 부코나 쩡로 비시 아차 구정마니 부쿠르게 그때 클라요 이 그때 클라이포 아보 아게 지니 나송 구정마바 부쿠 구정마바 아부토 기사 그 카승나 그 바이게 부 그때 울타당 따모 예 그 카나로 카냐 뜨요 그 카가이 좋아나 뜨요
1: 이게 엄뜨이르마니 게 아나로 아나로스 록 바 엄뜨니 제 버버클레이르마니 바 블라이클리너르마니 아포케 타움 위니 펑션
0: 아마 버 버나슨 아보 헝카 욕 카크트 요코 욕 마니 바게로 안드라스노르마
1: 안드라스노케 나 아차
0: 이 안드라스 블라이르마니
1: 그룹 버서
0: 바이 안드라스 블라이
1: 아차
0: 머서 바이 안드라스 블라이노 쩡으야 디바
1: 머서 카테
0: 벤치 글라마로 쩡
1: 아차 아차 아차
0: 아버지
1: 기사 욕 떡나 가겠다나
0: 욕 나는 말어 다 아차
1: 인게 그룹 버석노 음악해
0: 담노
1: 그룹 그룹니 버석 바 그룹 블라이 블라이 클리
0: 그룹 블라이라 마 버튼 테보 오컷 오 그룹 할 때부터 그냥 인투
1: 아우 아우 아우 거톡나니 바기노 아우 아우 더더 인게 농행으로 고제 다북 숙라이 동만이 제 주안 아자가 두아 부쿠로그르라르
0: 리야
1: 리야나 두아 부쿠록 바롬디 니니 니니 샥서마 부팡니 부쿠르 바롬디
0: 오마 오코코 촉주마 부팡 촉주마 부팡 담나 촉주마
1: Soksoma bupangni, la tam tam kamun soksoma bupangni bukur abobo rui tam nai klayu ni.
0: Aborong noria, jung okore na hangga chua non jaton ni mana do, jung ko chegun belai di eko chegun, no bo belai eko bukur panang to belai panang to chegun belai beri mana.
1: Ni aboro kai tamu,
0: aboro kangkai jung bokor rom niria.
1: Oh, acha, bokorok rom, acha, acha. Mukra ata, mani no rukhe.
0: Abu no bosong dia.
1: Totong, tabu. Nini ayeng gotora tong ko mukra ata ro.
0: Oh, hasil rogo tong ta. Abu mukra ata dahan mukra kislang kisno.
1: Mukra kislang baksa no, tapi baksa ke bawa mukra ata ro bukno. Inke, teke siapa?
0: Je. Belai tak sih, bin belai tak sih tak sih keluyokai.
1: Acha, aw aw aw. Inke, u teke siapa? Lengtu mah makai.
0: Leng
1: tu mah, abang orang nak buat ya, kita mampung nak buat itu kan? Hingga tak kisah, sama kena mani tadi kisah bunyi rok no sama kena mani je. Candu mah poison sengpo bit mana, tamne amo kebang kalai kah hingga borok.
0: Candu mah.
1: Candu mah, iya, candu mah yarang. Rudar, abang nong nengo tabu?
0: Abang orang.

아마니네 캐럭바탕을 자만이리 띠리 비티노 송살라이나니 부카오 띠레나니요 가시자문아이지요 또보 여기니 파토 파토 그리케 무시마 폭발리에 여기니 코목코목 그리케 독신사 폭발리에 능무 타이코토 양무 바코토 양무 바코토 능무 타이코토 나 카지야 나이주요 마닐레 캐레파 땅을 사마니 리티 비티 노라 살라이나니 능카이 브리바 야마니 비티 아카슬라바 바부니 비티 타이젤레 타니니 꼬부티 롱노 꼬부레 꼬부니 포카 카이버 승레 야마노

먹어도 보내주고요. 다콜레 신이니 봐요 영구 부콜레 신이니 봐노 영구 고부 태고도 영구 고부 발고도 영구 만일레 칼바 땅에 삼만네 야마나 설레 비티나 카시야 문화 죽버

0: 안가. 난 이래서 능 탕망글라카 안 어렵한 두이탕지리가.
1: 돌리야 데비 돌리야 안 봐기 능 꾸는 따와나리 니신 아우 아로블레 허르나이타 키스야.
0: 능 못이 사몽 까함 땅마 바이 니니 바기 캐나 낭네 부스 방 도가 능 사이자마.
1: 사이만우 데비 사이만우 안 돼 봐 그 사이만우 안 봐기 능 꾸는 따와나리 떠보 능 시키자 호스케 동네 클라이디.
0: 단드레스 능 바이 안 꼬크나 예.
1: 능 마나타 클라이디 데비 안 꾸는 응락 안 탕가.
2: 사보
1: 니레스 니레스 니레스 다
2: 레디
1: 가고
3: 있어야 돼 또리 나 말하고 있어야 돼 또 스타 선도 사보 럭슬라라 사보 모낭망고
1: 시니아
3: 코다 시니아 코다 드이아사니까 함께 나서 있는 데 비렌